0: 기다려.
1: 네, 기다려.
0: 기다려만 트랜스폼이 만세 필.
1: 그래, 만세 필.
0: 241,
1: train calling
0: birthday, please.
1: Medicare, 241, also train calling birthday, please.
0: Area.
1: 7134 in the area.